0: 또 언제나
1: 이런 걸 기회를 받아
0: 언제나 봄
1: 오늘 기회를 받아
0: 코치 인기 1위는 있어도
1: 네
0: 1위는 있어도 코치 그 퀸티 코치 겐티 오프마 인기 1위는 있어도 코치 저러 인기 1위는 있어도 광부 광부 이제 아카라 마오부 이루바 아마 에지 마라 에케 오예 아포
1: 문코
0: 이 이루바 아마 에지 마라 에케 오예 Afọ nkwọ na ala Igbo.
1: Ihe Yoruba ama.
0: O nwere ihe Yoruba ama eji mara eke. Igo ije
1: eke
0: bụ gịnị?
1: Eke Yoruba ama. Ah, ugbu anyị ka ọ bụ ebe na-azụ ahịa.
0: O nwere ihe eji mara eke. Ibe gosi ihe a ebe ndị Igbo nọ, amara na eke ka ị na-ekwu maka ya. Ka ngwazi anya.
1: Amara na eke ka ị na-ekwu maka ya.
0: Ka ndị bekee na-asị symbol. Ihe Yoruba ama wụ symbol. Gedi ihe ndị Igbo na-egosi maka eke? Gedi ihe Yoruba ama eji mara eke?
1: Maka na ndị Igbo na-azụ ya na?
0: O nwere ihe Yoruba ama eji mara eke?
1: Na-amazigo
0: ọmụrụ gaa. Ịdago nke.